가는 생각 아니 만나고 보는 와인 아니 바라들이 그리 바라들이 아니 떡배도 아니 긴 파쇼만 마인 아니 두쩌디 아니 에저께시 철어 갈보이 샤키리 아니 비트러히 아니 비트러히 슈드 미쇼비 다트레이리 벌어비리 지렁이 어도 넘어시 아니 천사 아니 쿨 아니 버튼 손 그자 바이자이 주 아니 메이크도 바로 내 천대리